0: 민영석 탄다 와야 와야
1: 가과
0: 니가서 너 탄다 와야
1: 사바나 고페
0: 알리스 프리 트러스 트러스 이곱 니가서 마포하
1: 따달라 만다다
0: 계속 샤이트 섭코나 2010 우샤발라
2: 자이크레타 마이 Ozo, ebathi XM mina ngizokuthanda waya waya. Ngikunikeza nothando lamahhala. It's a free choice trust. Ikunikeza amavwa. Ngitsi ngishaye top corner 2010 ushabalala. Ebathi mamel ne reverse obhlawu futhi ukuyathele egcekeni ngidla sibayene isikababo. Akithi akhe komunye ongilaghisa amahlaya ndakukho kusendleleni ngikwazi ukudubula izinto
3: zabo. Juliet, uthando lo Juliet.